0: Millions of South Koreans are voting today to elect mayors and governors in local elections. It marks the first nationwide vote since President Lee Jae-myung took power in a snap election last year. Voting began at 6 a.m. and is set to continue until 6 p.m. local time today at more than 14,000 polling stations nationwide. More than 44.6 million people are eligible to vote.
1: 이번 투표로 저보다는 일단 저희 부모님의 어쨌든 더 집값이라든지 세금 어떤 이런 문제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결이 돼야지 미래 세대인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지역 발전을 시키는 게 최고지 뭐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줄 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내가 도장을 잘 찍었으니까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0: The elections are widely seen as crucial for setting the path for President Lee's second year in office. Early opinion polls suggest Mr. Lee's Democratic Party will likely win more races than its main opposition,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The PPP has been grappling with falling public support more than a year after.